0: 갈 거니까 이런 부탁 할 일도 없겠네.
1: 미국이요?
2: 남태영의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달라. 실은 남태영이를 치고 싶은 거겠지.
3: 제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? 그것만 대답해 주시죠.
4: 너 또 죽겠냐?
0: 그만하지 못해?
5: 국회의원 사퇴가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.
6: 남태영 함숙진 기대해.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.